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아츠 사라 아어와라 네.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네, 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all the way. 아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아츠 사라 아라라라 아와라

같은 싸움이야 마치 아프며 사나의 아도마 아라바 Come on, I'm the one. I am the sun. But I've never been in it.

마마마 어스라니 우이 어스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하자 우이 어스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어스라니 시세리 야마프 우이 어스라니 원이야 웬년이 바타타비파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시세 우이 베리에이 헤 우이 어스라니